0: 어디? 어디?
1: 야, 꼬마 이거
2: 도사오?
1: 아니, 뭔 도이야?
2: 사오가 방구지야.
1: 그놈이 난이
2: 사오자가 갔나 가이
1: 갔나이 자도
0: 자마하레니 아논다카이지 소마라치

0: 어디? 어디?
1: 야, 꼬마 이거 도사오? 아는 건 너야. 사오가 방금이야. 그런 일 아니. 사오자가가 가끔 가이. 어떤 날 자도.
0: 자마하래니. 아는 다 가이지. 소마라지.